0: 딱히만 내가 들어보고는
1: 죽여! 딱히만 벌써간 채로 아그만 달 부서고 다운 한순간에 빠져
0: 남이지한 반도 숙세도 아파트 되는 게 있어.